맨남 따바네 공으로 하면 예이 남 맨남 가라키니까 워메순 꼬이테 때때 예 코로나인데 다 이리게요 다간다니가 반야번 워로이테 때메수게 안나 코로나인에 빼가노한테 암따인도 공으로이나는 아 때다 이리게요 어 때다 인가이 이번 시인이 메워대 메니사야 보라이테 아와르와이와 아스나 가메아우란 또코라나 아우리네리네 이마인 에야 보라이루와이와 이겐나 망아데 있고 맴 공으로 아래 길이 뺏은 거예요.

진짜 호라를 들어야 누구야 요요 언제나 것도 말하는 이거 요요 이 노래 노인도 따라따라 어이따 보이나 로봐 이게 땅이라 이거 뭐야 이거 아빠야 우 땅이라 내니 누간 데이 씨라 이 땅이라 다시 또 와서